0: 겨우와 갑이야. 부르 먹거라.
1: 스니까 지나 왜? 아두세
2: 산루미란 사 코만딩한 사 코만다완
1: 아까 산제트 카브라 코미코로 우리 워라바 텐티 카바오
3: 아니요요
1: 가레브로 무레브사 테레브라 네바레브라
4: 에치
1: 오 무레브시 웨차사
2: 롬피탄가의 미야 코코프니오프 가간투아니 볼릭스 폴릭스 아무르디키 which is the figment ekumeran 난타구와 코미코로 우리 워라바 텐티 마냐카 사자에 카리
3: 오바니 아리 무카리 가레로
5: 야고 문고게라 공가로로 무로 무티모 무지
6: 사가티 제미라
1: Hamulina
2: kati abayimbi bafugo nabayimba ku kintu kye kimwa titi kichuka kati abalane batanika kati kuyimba bitundu byachama zingende kanembira ba
1: karebura murebuza atalebura nebalebura omurebuzi wechasa
7: mama sina no milioni emuji wa ngamba nsasule kwereze receipt ku Serena fai tugenda kugatiza bana fai tugenda kusaba
8: olaba pono
1: mbozi omukafunda kabanyigire mukafunda bamuulire